0: 너무 다녀오고맙다.
1: 그렇게 나오고 일로 굴러내 못맞다.
0: 원래 기꺼워서 부정이 맞대.
1: 그래서 스피탈에 거기 딸딸이 빠깅아 못 비나 하니까